그냥 내 거가 그냥 한말로 메뉴로 메뤄버린다. 메뉴로 메뤄버린다. 뭐 디알로그 알려야 되면 이따 일로 얼마니도 아 당황하면 그러나 하이금이 어쩌이 아까 람라오 바오미 예레시 넘어봐 마 아이고 이 소사 이노라 미야고 예레시였나 사나가 예레시였나니 리에고 뭉게 가오니 내 페날 프랑스야 군라도 배아도 노인 저일라 노인 컨디션에 하노웨이 아이고 호 하탄바 Hay que reconocer a Ondina, tiene razón, Ondina. A 3 de la anterior ya vamos a ver. 3 número 9, 3 número 10, 3 número 11, 3 número 7. A Peña y Mete, oye, en el equipo. Hoy, ¿cómo un error? Si la verdad, Ondina, hay razón, le da la verdad.